0: 여러분들은 말했기에 하나인 대한 고름가에 월월여라 하나 거꾸로 돈들여 말라 쯧쯧나 말할까 바로와라
1: Hey!
2: We're the Tullamarines
1: and we covered The Chain by Fleetwood Mac
2: for Like a Version.